0: Yes. Yes. 자, 너의 인생을 내가 봐주겠어.
1: 바로도 할 줄.
0: 딱 세냐 그런데. 과거, 현재.
2: 미래 요거다.
0: 아 이거 자.
3: 아 이건데.
0: 준비됐지? 준비됐지?
2: 어?
0: 자 이제부터 시작한다. 빠밤.
1: 뭐야?
4: 뭐야?
1: 뭐야?
5: 근데.
1: 이거 타임캡.

0: 설마?
1: 맞아.
2: 진짜?
1: 나중에 여러분 아주 재밌을 것 같지 않아?
3: 타임머신?
0: 뭐 20년 뒤?
2: 에이 야 근데 솔직히 미래도 좋은데
4: 맞아
2: 지금 당장 뭐 할지를 정하자.
0: 아, 일단 지금을 이거? 생각하자. 맞아.
4: 이거야
5: 수영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수영이나 할까?
2: 아, 어? No! 아,
4: 난 괜찮아.
0: 난
5: Yo, 난 I love swimming.
0: 너무 더워.
4: 물에 젖는 게 싫어.
1: 그럼 뭐? 거면 산책!
5: Not bad.
0: 난 좋아.
2: 아, 난 좋아.
5: 지성아
2: 둘 다 좋으면 어떡해.
6: 가족을 어떡해.

0: 오케이 다 넣은 거지?
1: 오케이
2: 좋아요
1: 오케이 오케이
3: 와 근데 3번 지났는데 진짜 벌써 궁금해 와.
1: 아니 근데 오히려 이런 거는 까먹고 있어야 시간이 더 잘 가
4: 아 맞아 맞아
5: 맞아 그렇긴 해 밥이나 먹으러 가자
1: 아, 오케이
2: 배고파 배고파
0: 좋아요
3: 가자
1: 가자
0: 뭐 먹어?
4: 아 배고파
3: 고기 고기
4: 고기
3: 나는 오늘 항정살
0: 냉면 먹자

해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에 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.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.